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토벤의 미뉴엣 G장조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절은 눈으로 먼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향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공기 냄새가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면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느끼게 되고요. 요즘은 또 곳곳에서 초여름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비 온 뒤에 젖은 흙 냄새, 짙어진 풀향기, 햇볕 머금은 공기 같은 것들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런 향기들은 오래된 기억까지 함께 데려오곤 해요. 어떤 계절의 공기, 누군가와 걷던 길, 그 시절의 마음까지도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향기는 어떤 느낌인지 잠시 가만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니야?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카티 프로 시

쇼팽의 마주르카 B단조 작품으로 33의 4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950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69년도 국졸생 9명이 꽃구경하기로 했답니다. 정원님, 잼나겠죠? 고향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라서 할 말도 많아요. 이 친구들 만나면 언제나 실망은 주지 않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69년생 9명.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만나면 정말 뭔가 오랜만에 만나도 편안하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가면들 있잖아요. 점잖아 보여야 되고 어른스러워 보여야 되고 하는 그런 가면들을 갑자기 다 훌훌 벗어던지고 옛날에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 아, 그런 편안함 참 좋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자, 이번엔 4096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서 사연도 함께 보내오셨는데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아카시아 향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카시아 향기를 만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그건 꽃이구나. 자,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그의 페그윈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보내드렸습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4096번님의 아카시아 향 얘기를 듣고 이 곡을 듣으니까 음악에서도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4947번님도 사연 주셨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자는 중 라디오 켜고 아침 준비합니다. 시댁 가야 하는데 차가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며느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다들 가족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아침 준비하시는 부지런한 가족들이 다 이 고마움 알고 있겠죠.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다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내겠다는 단단한 용기를 품고 포르투길 위에 올랐다.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낯선 도시, 익숙하지 않은 언어,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용기 하나가 필요했다. 포르투에 도착해 도시로 나가는 지하철역 한편, 누구의 것도 아닌 듯 놓인 피아노 앞에 나도 모르게 앉았다. 악보도 청중도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꺼낼 수 있는 레퍼토리는 단 하나, 캐논 변주곡의 첫음을 눌렀다. 건반 하나를 누르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지금의 내 마음이 제일 중요했다. I don't care.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서툰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소리는 어설펐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무심한 주변의 공기가 나를 더 자유롭게 했다. 그때 알았다. 용기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말이다. 대단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괜찮았다. 누가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포르투는 파란색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도시다. 하늘도 강도, 벽을 가득 채운 파란 타일까지 푸른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속삭이는 듯했다. 달력 속 사진 같은 풍경이 골목마다 숨어 있었고 그 틈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자유를 누렸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조용히 주문을 걸었다. 2주 동안은 그냥 행복하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걷고 싶을 때 걷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욕심이라면 딱 그 정도였다. 일상에서는 단순한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음껏 단순해지고 마음껏 솔직해지기로 했다. 충분히 자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을 것.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쉬며 내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돌아갈 것. 이것이 이번 산티아고 여정의 진짜 목표였다. 시작은 가볍고 마음은 단단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출발이다. 피아노와 함께 시작된 이 길이 앞으로 어떤 리듬으로 흐를지 기대하며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캐논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박미승의 책 안녕 산티아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이상하게 평소에 나보다 조금 더 용감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망설였을 일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용기라는 건 거창한 결심보다도 오늘 글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누가 어떻게 볼지보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 보는 것,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용기, 또 이렇게 쉬어가는 걸 허락하는 용기, 뭐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까지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건 어쩌면 자기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잠시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56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언제나 정원님의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걸 행복해하는 부부입니다. 60년 만에 사연을 처음 보냅니다. 요즘 따라 나이 먹는 게 싫지만은 않은 늙어감의 미학이라는 걸 느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60년 만이요? 이야... 아무튼 이렇게 부부께서 두 분이 함께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똑똑 문 두드려 주셨으니까 앞으로 자주 소통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외로운 양치기 김지은님의 신청곡인데요. 게으르게 잠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팬플루트 연주입니다.

외로운 양치기, 게오르기 잔필의 팬플루트 연주였고요. 김지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744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새벽부터 논에 모 심는 거 하고 왔는데요. 일주일간은 계속 모 심는 일을 하는데 무사히 잘 심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모 심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허리도 아플 것 같고 일주일 동안 하셨으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그래요. 잘 하셨겠죠?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이 피우코 질론타노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My Beautiful Lontano,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3: 드로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고트의 카피숑의 첼로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늘 1부 끝곡 띄웁니다. 저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비대 살 땐
3: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3: 당당하게 3년

0: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크리스티안 페철드의 미뉴엣 G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애플씨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고서점과 카세트테이프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즐비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빠와 서울 나들이를 나섰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어느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하나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수록곡 중 하나가 트로이메라이였어요. 이야, 정말 이거는 추억의 옛날 사진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리어카에서 산 테이프에 트로이메라이가 들어있었다니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이. 그때는 피아노곡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첼로로 들어보실까요?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이를 오늘은 첼로와 피아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904번님 사연인데요. 아,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숲에 와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구경하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피아노를 이곳에 설치해놓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정원님이 연주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정원 박람회에서 정원이가 편을 연주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한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서울숲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또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계절 놓치지 않고 꼭 가봐야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9721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동작구청 불법 주차 단속일을 하는 김윤배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차 없는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날도 점점 더워져서 또 그 일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불법 주차.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니다 보면은 정말 주차를 할 곳이 없는데 급해야 될 때 불법 주차 또 생각을 하게 되긴 한데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우, 제가 갑자기 확 찔려가지고.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무직 음악에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의 노래와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 무직 음악에게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의 노래와 에드윈 피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470번님이 매일 오후에 강아지 산책시켰는데 오늘은 아침에 했는데 이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더라고요. 아침 햇살 아래 모두 찬란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모르겠죠. 그들의 아침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오후에 하던 산책을 아침에 하니까 그 색다른 그런 느낌을 또 느끼신 모양입니다. 아침 햇살 참 좋죠. 또 아침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낮에는 점점 더워지잖아요, 요즘.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까 전에 슈베르트의 가곡, 독일 가곡 들었는데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노래가 아닌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미시아 마이스케 첼로 연주입니다.

0: 그리운 금강산 우리 가곡을 러시아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리베르탕고 듣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실황 연주로 준비했어요.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스의 피아노, 그리고 파키노 드리벨라의 클라리넷, 닐슨 마타의 베이스 합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1: 굿 이브닝,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Yo-Yo Ma, your cellist for this evening.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리베르탕고 보내드렸습니다. 실황 연주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토스의 피아노, 파키노 드리베라의 클라리넷, 닐슨 마타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0504번님 사연인데요. 저희 동네 경안천엔 가마우지가 사는데요. 오리처럼 동동 뜨지 않고 등까지 물에 잠겨 있어요. 매일 운동하며 살펴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붉은 토끼풀이 한창이고 곧 금개구기 천지에 필 것 같아요.

소중한 때 놓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또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보이는 소소한 그런 것들,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또 이렇게 느끼시면서 산책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잘 아시네요. 제가 금계국을 순간적으로 금계국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요. 이 좋은 계절은 정말 이 산책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 시간 보내고 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른 바쁜 일들 잠깐 좀 덮어놓으시고 꼭 이렇게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곡은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김현수의 노래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와 송영주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좀 특별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성의 테너 김현수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와 송영주의 재즈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0: My Road,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은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flat 장조 황제 오프스 7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아타카. 아타카로 3악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까지가 2악장의 템포교죠. 마우리초 폴리니의 피아노, 칼 베미지 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일엔 오늘 하루 동안 꼭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늦어도 아침 8시까지는 일어나기, 땀이 좀 날 만큼 운동하기, 또 느긋하게 목욕 즐기기, 그리고 책상과 부엌은 깨끗이 정리해 놓기. 참, 이것도 빼놓지 말라네요. 한 번쯤은 늘 하던 거 말고 다른 걸 해보기. 제가 소개한 목록은요, 건강하게 휴일을 마무리하고 월요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자, 아직도 침대와 한몸이시라면 툭툭 털고 일어나 보시죠. 5월의 햇살을 핑계 삼아서 동네 한 바퀴도 좋고요. 분명 한 주의 마무리도 다가올 월요일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유로트립 중에서 시나이스턴 모닝트레인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일곱 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멋진 두 곡 들었습니다. 고독한 여전사 브라이드 기억하시나요? 킬빌 중에서 외로운 향치기 더 론리 셰퍼드, 게오르그 잠피르의 팬플롯 연주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앞서 들은 곡은 어떻게 다큐멘터리 대황하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자인 소지로의 연주였습니다. 네, 좀 새롭지 않으셨나요? 네, 월요일.

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 한 번쯤은 늘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듣기. 머리가 좀 쉬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월요일을 준비하시면서 이 목록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뭐 이미 아침 8시는 지났지만 늦어도 아침 8시까지는 일어나기.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는 아 피곤해. 왜 그래 일요일 날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월요일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일어나면 하루가 되게 편안하잖아요. 특히 안식일 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되게 편하다고요. 두 번째, 땀이 좀 날 만큼 운동해보기, 느긋하게 목욕 즐기기, 책상과 부엌 깨끗이 정리해놓기. 이것도 할 때는 막상 힘들어도 다음날 되게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늘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해보기. 한 번쯤은 가뿐한 월요일을 위해서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강희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네요. 1580님, 제가 극 내향형입니다요. 오늘이 생일인데 아이들에게 정성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잘 컸구나, 혼자 흐뭇했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용기 내서 톡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편지도 참 궁금한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중에서 더 플래터스, 스모크 게츠 인 유어 아이즈,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레이 찰스, I can't stop loving you.

신청곡 두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손망치님, 딸이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봤는데 재밌다고 전편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도 너무 좋다고 영업했네요. KT 툰스타의 Suddenly I See 들려주세요 하셔서 같이 들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0177님, 할머니의 첫사랑 찾기 프로젝트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정말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 영화 배경이 된 베로나의 풍광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973호님, 작년에 퇴직하고 경주에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와, 경주요. 너무 좋아하는데. 조그만한 텃밭에 레인보우가 하루 종일 친구해 줍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텃밭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네요. 그냥 상상만 할 때는 경주 탁 트여서 높은 건물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네. 평안한 일상. 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데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23님,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산에 오르며 나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니 지치지 않고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뭐랄까요? 엄청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멍도 짙게 때려보시기 바라겠다 하면서 짙게. 그래서 스트레스 다 녹여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섹스 앤더 시티 2 중에서 신디 로퍼의 트루 컬러스, 그리고 아나이스 인 러브에서 킴 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준비했는데요. 주인공 아나이스가 댄스 파티에서 이 곡에 맞춰서 매혹적으로 춤을 춰요. 같이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파 앤 오메가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16: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9: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9: 1인 사장님이라면
20: 얼마?
19: 격리

0: 에게는
1: 얼마 경리
0: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0: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패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주일 끝곡입니다. 영도다리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진주만 중에서 페이스 힐, 데어 유 윌 비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요즘 메뉴판에서 이 메뉴 찾고 계세요? 어디 콩국수 하는데 없나? 이 냉짜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 뭐 있나? 이제 시작이죠.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달리는 재미. 시원한 거 한 모금 크게 숨 한번 휴 내쉬는 맛. 아직은 텁텁하지 않게 시원한 5월의 바람을 오래오래 맞고 싶은 마음까지요. 계절의 첫 페이지는 언제나 설레는 법이죠. 조금 일찍 찾아온 여름 기운 앞에서 시원하고 맛있는 거 찾는 재미로 올여름 이른 걱정은 잠시 멈춤 해봐요. 잘 먹고 잘 쉬는 하루가 오늘의 목표. 좋잖아요.

0: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신청곡 보내려 하니까 생각난 노래 팥빙수 냉면 연계백수. 여름에는 뭐 이 노래 듣는 맛이 있죠. 8023님. 올해 조금 이제 이르게 지금 여름 느낌이 나는데 에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여름은 숨 못 쉬어요.
1: 냉커피 마시고 싶어요. 엄마 집에 와서 주말 동안 농사를 돕는데 85세 우리 엄마 5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 에휴 농사 올해까지만 지어야겠다.
0: 엄마
1: 뻥이야?
0: 3858님 커피 냉커피 두 잔 드릴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크리님이 신청하신 최연 사랑 느낌 파파야 사랑 만들기. 포도나무님, 남동생 여자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요. 저희 집이 1남5녀, 남동생이 막내예요. 누나들은 우리 막내랑 결혼만 해준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죠. 그 저기 남동생 여친이랑 밥 먹을 때 참고로 모이는 인원이 19명... 예? 이거 너무... 아니 그 여친이 진짜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시누이가 지금 5인 것도 와우 대박인데 도대체 왜 19명 된 거야? 시누이 남편의 애들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시누이 아니에요. 진짜야. 그것도 무서워. 그 자체가 무서워. 물론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분이라면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최고의 좋은 누나다. 오늘은 이미 모이기로 했으니까 밥만 먹고 그냥 웃고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어머 고마워요 이러고 빨리 도망치든 나와주시는 거 진짜 남동생 위해서입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오,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연준, 파일럿, 신해철, 그대에게 1193916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별빛이님이 신청하신 박정현 늘 푸른, 7523님이 신청하신 김동률 감사, 예쁜 가을님. 가사 하나하나 마음에 콕 박히게 감미로워요. 집안일 싹 해치우고 소파에서 누워 듣는 노래 행복이네요. 그래서 감미로운 거예요. 할 일이 쌓여 있으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가사고 뭐고 안 들어올 텐데 할 일 다 하고 온 세포가 나른해졌을 때 가사들이 그냥 내 세포를 타고 술렁술렁 술렁술렁. 9710님, 5월 한 달간 초2 아들 게임, TV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놀아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나는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초2까지가 엄마 부르는 거. 우리 친구랑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정을 각별히, 엄마는 이제 너무 몸이 힘들겠지만 이 시기에 둘이 쌓은 추억이 또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애 데리고 좀 이곳저곳 다니면서 둘만의 추억, 또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곧 사진을 못 찍어요. 중딩 남학생 여학생은 파파라치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얼굴 한번 보려면 진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내가 정말 BTS 됐겠다 싶을 정도로 온갖 재롱을 다 부려야 되거든요. 화이팅이에요. 욜로님이 신청하신 2NE1 아동케어 빅뱅 에라 모르겠다 방탄소년단 다이나마이트. Hey playboy.

0: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효소매님이 신청하신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요. 2부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한총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한총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주피터님이 신청하신 휘성 사랑은 맛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의 정돈 돼야지 강전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 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리메이드.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영규님이 신청하신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쿨 맥주와 땅콩 817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유피의 바다 들으셨어요. 천안에 내려가 있는 동생이랑 함께 듣고 싶어서 노래 신청해요. 8172님이 동생이 라디오는 지금 이 시간 수영시 방송만 듣거든요. 아이 참 라디오라고는 그냥 이것만 들으시는구나. 아 근데 매일 들으면서도 문자 보내기가 참 안 되네요. 언제 또 뭐 보내실지 모르니까 오늘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

걸요. 특히 지금 시간은 점심 시간이고 제일 바쁠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으라고 있는 게 라디오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엽서 보내고 편지 보내면은 모르겠지만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니까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3514님 여기는 세차장입니다. 열만 들으면서 세차하는데요. 노래가 빠르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노래가 늘면 어우 시원하다. 내가 했는데 내가 시원하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세차를 안 해요. 정말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보다 못한 제 남편이 세차를 해주곤 하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세차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라니까요. 수영치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도 저기 마당 넓은 집에서 그걸 알죠? 미쿡의 되게 섹시한 여성 이렇게 해서 짧은 청바지 입고 프리티 워먼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마당이 없어요. 조한교 9363님이 신청하신 이승환 슈퍼히어로 0671님이 신청하신 체리필터 달빛소년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5868님이 신청하신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연수주님이 신청하신 김유나 고잉 홈 들으셨는데요. 연수주님이 6월이면 25년 직장생활 마무리하는 이쁜 여성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날 위해 정말 수고했어.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어요. 한 직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뭐 잘했다 뭐 이런 칭찬 없이도 그 자체로 본인에게 훈장이세요. 고생하셨고 아직도 젊으실 테니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왔다. 우리 힘내자. 4128님 라디오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는 게 낙인데 아이고야 후두염으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재미없어요. 그래도 노래가 좋아서 하트라도 누르고 싶어 회원가입해. 어이구 저 회원가입을 그 이 어려운 것을 후두염이 와서야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참 나으시면 드시라고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 혼자인데? 따라 부르는 그 재미에, 그죠? 근데 진짜 목 아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원래 내 목소리로 겨우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미진님이 신청하신 SES 꿈을 모아서 보아 머는 날 우리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8: 1인 사장님이라면
9: 얼마?
8: 경리회계는
9: 얼마? 경리
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9: 얼마예요?
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9: HR365.
1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9: 얼마나 좋은데요?
1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4: 왕타 칫솔.
1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5: 시원해.
1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5: I love you.
1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7: 유유 제약.
18: 세계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오늘 끝곡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012년 5월 17일에 도나 서머가 세상을 떠났고요. 2017년 5월 17일에는 록밴드 사운드가든과 오디오 슬레이브의 보컬리스트였던 크리스 코넬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7일에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 건반주자 출신인 영화음악 작곡가 방겔리스가 눈을 감았죠.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도나 서머의 노래입니다. Bad Girls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상하게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5월 17일에 세상을 많이 떠났네요. 오늘은 별일 없겠죠.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좋은 음악들 즐기시면서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준 FM 팝스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et's Train to London, 그리고 Rush Shot의 Some Guys Have All the Luck, 그리고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Let's Train to London, 베네시티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퍼플 오드리님이 Some Guys Have All the Luck 신청하셨습니다. Katrina and the Waves의 노래는 4831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오랜만에 듣겠네요. 세일러문님이 신청을 해주셨고 노스텔지언님이 제니퍼 러쉬의 The Power of Love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Shades Apart의 Stranger by the Day, Ocean Colors의 Up and Downsid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tranger by the Day 이 노래 캔디

핑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꽃뿌리님이 안산 101번 버스에서 한동준 씨 목소리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기사님 고맙습니다. 안산 101번 버스 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Count on me. 제퍼슨 스타쉽의 노래죠. 이 노래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지 쿼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Stumbling In 671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위탁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에 불어

0: 우미, 첫 우미린의 놀라우미.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이진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기분 좋게 시작했죠. Feel so good. 척 맨주니의 연주였습니다. 척 맨주니가 한국 내한했을 때 제가 그때 DJ 데타 했었거든요. 척 맨주니가 왔어요. 근데 아 정말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악수를 하는데 손이 어떻게 그렇게 고우신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척 맨주니. 소현 아빠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는 계속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Pet Shop Boys, West End Girls, 마돈나의 Vogue, 그리고 MC Hammer의 You Can't Touch This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메이플 피칸님이 West End Girls 신청하셨고요. Vogue, 마돈나의 노래는 조윤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You Can't Touch This 이 노래는 미키타리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 이어집니다. We've Got Tonight, Kenny Rogers와 쉬나 이스턴이 함께 부르죠. 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Right Here Waiting, 리차드 맥박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비 신랑님의 신청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앤마리의 2002,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 방탄소년단의 다이아마이트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윌님이 앤마리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이아마이트 BTS의 노래는 세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김포공항입니다. 일본인 며느리 결혼한 이후 첫 생일이라 일본 가려고요. 제 생일이하고 같은 날이기도 하고요. 미역, 당면, 참기름 챙겨갑니다. 5개월 만에 만나는데 마음이 설레요. 그러셨습니다. 네. 일본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보내드렸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신청하신 분 그리고 곡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음악 속으로 푹 빠지실 수 있는 기회. 어휴, 몇 분 안 남았네. 자, 노래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존 레논의 Imagine, 하둥이 엄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카펜터즈의 슈퍼스타,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건강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이저 오프닝 할 때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그 위대한 뮤지션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체리오트 파이어 생각나죠. 오늘은 방겔리스의 연주곡 Conquest of Paradise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할머니가 화날 때 한 음식은 맛이 없었고 기분 좋을 때 대충 끓인 국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답니다. 결국 기분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내 기분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기 때문이겠죠. 기분이 좋으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정해지고 괜히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일요일, 오늘 오후에는 쨍한 햇빛 받으면서 기분 관리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활짝 웃어보면 어떨까요?

0: 감사합니다.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심수봉 젊은 태양이었습니다. 아유, 라이브 버전 아주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쨍한 햇빛이 이 꿉꿉했던 마음까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데 좀 덥긴 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오후, 오늘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반 김치,
3: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푸른 하늘의 노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황은정 씨. 그리고 푸른 하늘 노래는 3802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최지영 씨가 저 하늘을 날아서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덥네요. 한여름 더위예요. 요 며칠 낮 기온이 무척 덥습니다. 뭐 그냥 낮에는 여름 같습니다. 그쵸? 햇빛은 무척 따가운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늘에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라고 5479번으로 주셨는데, 그러게요. 봄바람이 그나마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호균 씨는 수박이 벌써 나왔다는데, 아이 수박 본 지 오래됐죠. 봄이 가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여름하면 수박이죠. 수박, 이 달달하고 시원한 맛. 이 얼굴에 씨 하나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수박 모자 쓰고 그 망토 같은 것 하나 두르고 보자기. 그렇게 놀았던 옛날 생각납니다. 수박하니까. 양승진 씨는 이 아름다운 봄의 끝자락 그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야외에 나와 있어요.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에서 잔디에서 뛰노는 어린이도 있고요. 연날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모든 게 사진의 한 장면 같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사진의 한 장면. 그 옛 추억을 회상하는 어떤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그렇죠?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177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두 곡이었어요. 임진규 씨가 신청하신 한마음의 갯바위까지 함께했습니다. 요즘 바람결에 아가씨 향이 잔뜩 배어 있어서 산책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지동민 씨. 그렇죠. 발걸음도 아주 가볍게 해주죠. 아가씨 꽃 향기가 진동하는 일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창식 씨인데요. 동네 공원에서 5km 달리기 운동 마치고 샤워하러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땀을 시원하게 씻어낼 때의 쾌감. 이건 달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셨는데 아직 샤워 전이시죠 그러면? 야, 그 특권 누리시죠. 자, 샤워 시작하시면서. 1727번. 가게에 나가서 대충 정리하고 무안에 계신 엄마께 효도하러 내려갑니다. 아,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래도 찾아뵈야 마음이 편할 듯해서요. 아유, 그럼요. 오늘 가시는 길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이 길이 막힐래나?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6256번으로 주셨는데요. 일요일 근무 중인 저희 아내, 쉬는 시간에 커피 같이

마시려고 열심히 걸어가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도착하시면 아내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시는 발길 가볍게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888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2472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요 프로그램 청취율 1위,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야,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278번으로요. AI와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에 대한 호칭을 주인님, 사용자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언니라고 해봐 이랬더니 AI가 언니, 언니 그러는데 너무 귀여워요. 에이,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계시네요. 7543번. 결혼 후 6년 만에 시험관 성공으로 얻은 아들이 군 입대 후 두 달 만에 어제 첫 외박을 나왔어요. 지금은 부대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마냥 아기 같던 아들이 듬직한 군인이 되었더군요. 야, 제가 다 뿌듯하고 감동이네요. 멋진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안소윤 씨 글을 제가 먼저 읽었는데 아, 이거 막 찔리는데요. 가구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집 남자들 조립은 꽝입니다. 꽝. 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저한테 맡기네요.

저는 말이죠. 그 낭손이라 그러죠. 진짜 못해요. 저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안소윤 씨가 그래도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백지영의 노래입니다. 조립 안 해. 아니 사랑 안 해. 이부열 씨의 신청곡이에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소리 질러
3: 고려 깊어져
4: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5: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4: 1인 사장님이라면
15: 얼마?
14: 경리회계는
15: 얼마? 경리
1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5: 얼마예요?
1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5: HR365.
1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5: 얼마나 좋은데요?
1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유미리 젊음의 노트. 정미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전주 빠바바바밤 재밌죠. 그리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 노래는 2005 김동

문 씨, 김현희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소로 1부 끝곡으로 버즈의 노래죠.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임경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4: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3: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026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 해가 길어져서 별을 보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야, 이 야, 왜 평상에 이렇게 모기향 피워놓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일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품.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이 노래 많이 신청하셨네요. 오진희 씨, 8464, 3021, 류성옥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정해주신 노래 들려드렸고요. 포레스텔라의 멤버죠. 고우림, 조민규가 함께 부른 기차와 소나무. 7246, 양윤선 씨 외에 역시 이 노래도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가게가 아닌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듣고 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소문의 낙원 듣고 싶어요 라고 5239번으로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예, 잘 들으셨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 대자. 그 모습 아주 좋습니다. 5627번 오늘도 일하고 계시네요. 직원들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노래가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50대, 60대인지라 오늘의 선곡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얼른 작업들 마치시고요. 쉬셔야죠. 기운 내시고요. 4645님도 역시 사과 열매 속기에 힘든 시간이지만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정희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죠. 박강성, 내일을 기다려.

딸 사위 남편과 달달한 1박 2일 동해안 여행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3858번으로 신청하신 에코의 행복한 날을 좋은 여행 되신 거죠?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혜숙 씨인데요. 춘천에서 부모님 뵙고 다시 서울 가는 열차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들 결혼식, 삿포로 여행, 춘천 부모님 뵙기까지. 힘든 여정은 일단 정리되었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5월을 보내고 계셨네요. 김혜숙 씨도 조심해서 오십시오. 7174번 외동딸이 독립한 지 3년 차. 처음엔 일주일마다 온다더니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엊그제는요 처음으로 자고 간다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좋아서 밤새 수다 떨었습니다. 따님과의 밤새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시간. 그렇죠? 좋으셨죠? 이 날이 더우니까 말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시원한 노래들을 많이 청해 주십니다. 6852번으로요. 친구 3명이서 하루 종일 수목원도 가고 닭갈비도 먹고 행복한 나들이 하셨다는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예요.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의 노래 조정희 씨가 시원한 김연자님의 음악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시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전철 해운대 연가 이 노래는 손정민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일요일 쉬면서 한가롭게 애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0117번으로 주셨는데 월요일 오면 또 그냥 보내면 되죠 뭐. 0117님 월요병 없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1081번으로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을 신청하셨어요. 와 오늘 덥네요. 올여름 휴가에는 동해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시원하게 이 노래 한 곡 어떻겠습니까 하셨는데 노래 좋죠. 동해안 쪽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이 노래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

0: 촉촉한 닭다리 순살에 소울 뽀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박남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조경수 씨의 행복이란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부부라서요. 남편이 먹을 일주일치 반찬하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휴일이 정말 빨리 가버리네요. 909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그렇죠. 특히 일요일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카더가든의 로맨틱 썬데이입니다. 269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로맨틱한 썬데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0: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의견이 좀 다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도 그렇고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데 참 말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대화의 고수들이 쓰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기분이 최고조일 때 하고 싶은 말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맛있는 걸 먹거나 같이 크게 웃고 있을 때 아 맞다 하면서 건네는 기술. 샌드위치처럼 칭찬과 격려에 하고픈 말을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면 쓴소리도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이 곡은 김근배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조금 미뤄뒀다가 가장 기분 좋을 때 꺼내는 건 고수의 대화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마음이 가장 환하게 열려있을 때 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진심이니까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화내고 비난부터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잘 골라 전한다면 관계가 훨씬 돈독해질 겁니다. 달콤한 칭찬 사이에 쓴 약을 살짝 끼워넣는 샌드위치처럼 이제 쓴소리나 미안함, 부탁할 일 있다면 서로 기분 좋을 때 넌지시 건네보기로 해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

케니 로긴스의 노래 더 모아 위 트라이 썸머 방글림 정하셨고요. 중동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서 마무리 잘 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죠. 파란 하늘님 존 레논의 이매진 레인보우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음악 들으라고 앱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8878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누가 끓여주는 미역국인데 언제나 제 손으로 끓여 먹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9249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빡빡머리 장병들을 보니 참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무사히 훈련 잘 받고 만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5038님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파란 세상과 덩쿨 장미,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5월의 한복판. 근데 제 마음은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스케치 음악에 기대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아구, 2151님. 계절을 함께 즐기시면 좋으실 텐데. 청하신 마이클 부블의 홈이었고요. 니콜렛 라슨의 로탈러브는 모든 순간님 청하신 곡입니다.

0: 어때 스마일러?
1: 이기적인 것 같지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괜찮다라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무조건 내 편. 황경신님의 내 편. 1585님, 앨리슨 크라우스의 I Will. 나이 들어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7640님,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갓길에 차 세우고 신청곡 보냅니다. 부산의 강 사장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연락 좀 해라 하면서 서울의 친구분이 1849님 보내셨습니다. 강 사장님 듣고 계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내일

버스 기사로 일한 지 7년 차. 현재는 강릉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일요일 강릉에서 원주 첫 차 운행을 앞두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깨 보이고 캔 음료수를 마시며 서로 거친 언행을 주고받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6명가량의 승객들 가운데 한 승객이 캔 음료를 마시면서 탑승을 하기에 아직 5분의 여유도 있고 캔 음료를 거의 다 마신 것 같아 보여 다 드시고 탑승하시죠 하고 말씀드리니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내립니다. 제 나이 39. 당황스럽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승객에게 가서 저한테 욕하신 거냐고 물으니 친구에게 한 거라고 둘러댑니다. 저는 그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다음 차를 이용하시던지 환불하시면 어떻겠냐고 안내를 했습니다. 다시 출발을 준비를 하러 왔는데 먼저 탑승하신 중년 남성 승객분도 놀라 일어나 계셨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증언을 해주겠다며 번호도 알려주셨습니다. 어찌어찌 마음을 가다듬고 1시간 반쯤 걸려 원주에 도착을 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승객이 메모지에 편지를 써서 과자와 함께 주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버스 운행 감사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언젠가 그가 뱉은 욕은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행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세요. 기사님을 존경하는 학생이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욕설을 했던 승객은 다음 날 민원을 넣어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고

택시비와 기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저는 증언과 편지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제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의 행동과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씁쓸하고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언을 해주신 중년 신사분과 편지를 써준 학생 두 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0700님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사연 주신 0700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같이 청하신 곡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m Already There.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퇴근해서 늘 걷는 개천길을 걷는데 여름에 문턱에 섰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카메오님, 러브의 노래 트로이 목마 정하셨나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 왈츠. 이 곡은 8404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오빠가 입원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88세이신데 피검사에서 균이 발견돼 최소 2주간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힘들어하십니다. 아빠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사모님하고 제주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줄줄이 취소했지 뭐예요. 아, 취소하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즘에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 건강 문제입니다.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5177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노래 Si tu me amas,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루이스 미겔의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를 사랑하게 되는 날, 임정수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너무도 힘든 상황,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벼랑에 서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외쳐봅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책 중에 글을 0337님 보내주셨네요.

0: 월포원의 노래 I Swear 그리고 조 사우스의 노래 Games People Play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6학년 4반, 6학년 2반인데 근력운동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헬스 등록해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1649님 뉴욕의 아침 듣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기쁨이 너무 좋습니다. 뉴욕에서 이숙경님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손정민님 레이 피터슨의 노래 델로라 I love her.
1: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작은 사무실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루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청하신 곡이고요. 2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잘 마쳤다고 수고한 나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습니다. 4774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Woman in Love. 이천에 계시는 혼자 계시는 엄마 뵈러 퇴근하고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6504님 안머레이 I just fall in love again.

30년 넘게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온 완화의료 전문의 나이토 이즈미 씨는 그의 저서 나는 나답게 죽기로 했습니다를 통해 우리에게 아프고도 따뜻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 누구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까?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익숙한 집,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저자의 조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듯한데요. 나이토 이즈미 씨가 목격한 임종에서 환자들이 가장 평온해 보였던 순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마무리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인생의 밀도를 높이고 나다움을 회복해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방법을 알 수 없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면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사소한 걱정을 걸러내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듯 고맙다는 인사도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심을 전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저자는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살아갈 권리를 강조하며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닌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하루 나만의 속도와 온도로 삶의 문장을 정성껏 써내려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 나답게 살았다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미소 지으며 책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0: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8: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잇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그자님이 보내주신 앵글버트 험버딩크의 노래 A Man Without Love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움,
2: 운동할 때도
3: 뉴바움,
2: 장 건강에도
3: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 탓이겠죠. 타투를 드러내고 다니는 분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도 있으세요? 네, 진한 분도 있고 희미한 분도 있고 그거 보면서 그래 처음엔 저거 굉장히 진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타투뿐이겠어요. 사람하고의 인연도 진했다가 또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험도 해봤죠. 뭐 문신은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지워진 인연은 그리고 사랑은 어떡하나.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10시까지 우리 행복한 동행해요.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아이유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4826번으로 아니 현준이 우리 아들 얘기하세요. 어느 날 팔뚝에다 독수리 헤나 타투를 하고 뚝 들어왔더라고요. 뭐라 그랬더니 아이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이거 금세 지워지는 타투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독수리 저랑 마주치면 볼 때마다 매섭게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 있죠? 아, 상상이 돼요. 네, 이해하세요. 뭐 그런 것도 한때고 또 뭐 요즘 트렌드려니 하고 생각해야죠.

0: 또 어떤 음악으로 또 이 여름밤이라 그래야 되나 봄밤이라 그래야 되나 예, 이 밤을 함께 할지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쇼리 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중에 웃음꽃이 제일 예쁘다고 그러지요. 우리 모두 웃어요 하면서 이인호님 고맙습니다. 서영은 웃어요. 또 노혜련님이 우울했는데 이 노래가 기분 좋게 하네요. 고맙습니다. 잘 됐어요. 그쵸? 한국의 음악으로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죠. 또 요조 내가 말했잖아 정희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추억이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하고 박은숙님 그래요? 자 추억 퍼올 준비되셨죠? 권상현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오늘 정말 추억들 많이 퍼올리시는 것 같아요. 나혜수님,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자주 불렀던 곡이에요. 생각이 나네요 하고 김신우 귀걸의 사, 또 한정일님 청해 주셨고, 조항조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외로워요. 어떡할까요? 음악으로 외로움을 일단 조금 달래보셔야겠네요. 그리고 김소영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은 김미리님이 갑자기 닥친 여름 기온에 적응이 안 돼요. 미리님, 그러나 적응하셔야 되옵니다. 뭐 다음 주에 살짝 기온이 좀 떨어진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이 다가올 테잖아요. 그렇죠?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은숙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KTX 타고 다시 일터로 내려가며 방송 듣고 있는데요. 금실 좋은 부부는 아니지만 주말 부부로 사는 게 좀 힘드네요. 아내가 싸준 반찬을 먹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요. 2995번으로 글 주셨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박상민, 하나의 사랑.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0: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7: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84156752번으로 청해 주신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또 오혁소녀, 최성민님, 김정민 바닷가에서는 1415번으로, 박상민 하나의 사랑 들으셨고요. 광범님 청해 주신 권진원 살다 보면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윤종신 환생.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0078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동창들 중에서 처음으로 딸을 결혼시키는 친구가 나왔어요. 어느새 우리가 혼주석에 앉는 나이가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장모가 될 친구를 위해서 이쁘게 차려입고 가야겠죠. 영주야, 사위 보는 거 축하해 하면서 영주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도 좋고요. 또 고백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도 좋고 듣고 싶은 음악도 좋고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친정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늘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마음도 예쁘죠. 0312번으로 멜로망스 해피송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랑 8888번으로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에도 늘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멋진 말씀 고맙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계절에 산행을 했어요. 오, 한동현님 잘 다녀오셨어요?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하루였다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네요. 김장훈입니다. 나와 같다면.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민혜경 277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양숙경 그대는 강구원님 또 영덕님 임재범 너를 위해는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여기는 안성입니다 하고 7406번으로 잘하셨네요. 임재범 너를 위해 또 김장훈 나와 같다면 내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0423번으로 아들에게 인생을 4계절로 나눠줬어요. 자, 너는 잘 들어야 돼. 25까지는 봄, 50까지는 여름, 75살까지는 가을, 100살까지는 겨울이야. 이제 넌 막 피어나고 있는 봄이잖아. 봄날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엄마는 봄이 좋은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슬프다 했어요. 말하고 나니 울컥한 거예요. 현주님한테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한데요. 0423번으로 글 주셨네요. 심수봉 나훈아가 노래합니다. 여자이니까.

0: 김종석님, 어머님 길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왁스 엄마의 일기, 또 윤수일, 최진희가 함께한 찻잔의 이별은 김기준님, 전정희님 청해 주셨고, 심수봉과 나훈아가 함께한 여자이니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외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0: 이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1: 오늘 끝곡은 727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행복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으로의 복귀이기도 하지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마처럼 고군분투하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오늘처럼 휴일에 가쁜 숨을 내쉴 때면 빨리 가는 것보단 역시 멀리 가는 걸 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결국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했을 때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꼭 힘이 센 사람이거나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어도 되겠더라고요. 함께 가면서 중간중간 자주 웃고 지칠 땐 잠시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곁에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5월 17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노을이 부른 함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0: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라종민 Say Yes,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 시작한 청소. 아직도 못 끝내고 이제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미소천사님. 확 다 버리자 생각했는데 막상 또 버리려니 늘 망설여지고 결국 다시 제자리에 두는 제 모습이 싫어요. 언제쯤 끝날까요? 이 청소가. 네. 미련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많이 정을 드린 물건이라는 거겠죠. 너무 힘드시다면 제3의 장소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보관해 두셨다가 다음에 몇 달 뒤에 한 번 더 꺼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이거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못 버린 거였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볼수록 못 버리겠다 하면 다시 두는 거고, 아니다, 보낼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141번으로는 저희 딸이 어릴 때는 뽀뽀도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곤 했는데 점점 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 엄마한테 뽀뽀도 안 해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더니 바로 쪽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나는 커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주책스럽게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요즘 부쩍 엄마 생각이 자주 나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성시경, 넌 감동이었어. 007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노래 박효신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그리고 넬의 스테이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있는데 코끝에 아카시아 꽃향이 가득해 버스 몇 대 떠나보내며 꾸문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향기를 제 방에 가져다 놓고 싶네요. 블랙 사파이어님.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꽃냄새를 이렇게 맡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엔 아 저걸 온전히 고스란히 향기를 잘 담아서 집에 가져올 순 없을까. 향수로 아주 똑같이 재현해서 만들 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든 향수라 하더라도 5월의 밤

0: 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그 꽃내임을 따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걸어가는 그 거리의 정취도 함께 또 배워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네,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5741번으로는 어제 오늘 내내 펑펑 놀다가 내일 출근 앞두고 지금 밤에 해야 할 일 몰아서 하는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 감성 폭발해서 집중이 잘 되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커피 타임만 생각하며 열일 중입니다.
1: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담담했던 그의 표정. 그리고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한동근의 음성이에요. 그대라는 사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들과 부산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아이들이 모래장난하는 걸 지켜보고 또 밤에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밤바다를 보던 그날이 벌써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요. 조만간 가족들과 또 여행 다녀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하시면서 051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김종국 별 바람의 쌀 그리고 사랑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분을 열어봤나요?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8: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현대 K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윤상의 한 걸음 더 모노 넌 언제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 이 시간까지 듣는 건 좀 힘들었는데 들어보니 정감이 가네요. 오늘 쉬고 내일 놀자. 닉네임은 굉장히 청춘이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종종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6438번으로는 오늘 모 빵집에서 롤케이크 1 플러스 1으로 파는 거예요. 갑자기 횡재한 기분이 들어서 급 구매했는데 생각해보니 한개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뭐 결국 상술인 거죠. 전 사람들이 다 사니까 안 사면 손해 같아서 일단 사고 봤는데 그래도 후회하면 속상하니 얼른 한 개를 먹어 치웠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한 개 반 정도 가격에는 사신 거겠죠? 네, 그럼 됐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희님은 꽃 작업이 조금 전에 끝났어요.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리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죠? 딸기 우유 후루룩 마시고 쉬면서 꿈음 듣고 충전할게요 하셨어요. 남들이 하는 게 쉽게 보인다면 그만큼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거라고 하죠. 우리 눈엔 결과만 보이니까. 누군가가 병희님을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쉽게 하지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좀 부러운 것만 크게 보이구나 하니까. 어떤 꽃 작업인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2577번으로 청해주신 유리상자의 노래예요. 사랑해도 될까요?

가치가 있는 일요일.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래도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0: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이 문장이 참 좋아서 시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람 사이에 정이 쌓이면 강물이 흐르듯 감정의 물이 교차한다는 건데요. 한 사람이 슬프면 다른 사람도 가슴이 메이고 기쁨 역시 마찬가지겠죠. 긴 말 없이도 먼저 알아차려주고 몇 해를 못 봐도 서운하지 않고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시가 있는 일요일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읽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패닉이었습니다. 강.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이소라의 이제 그만, 김현우 사랑한다는 흔한 말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0925님, 저 러닝 시작한 지 5일째입니다. 저한테는 러닝인데 아들은 조깅이라며 놀리네요. 3일 뛰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평일은 30분, 주말 1시간 뛰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운동에 진심이라고 인정해주네요. 내일 아침도 잘 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응원 안 해도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요. 조깅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 무리해서 전속력으로 온 힘을 다해 뛰다 보면 금방 지치고 오래 가지 못할 테니까요. 네, 화이팅입니다. 멋지시네요. 3925번으로는 드디어 이제 제 서재로 나와서 글을 씁니다. 추워서 잘 못 듣던 노래도 여기서 들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집에 좁아 베란다에 제 작은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꿈음을 배경 삼아 이 밤 잘 보내볼게요.

0: 허밍어반 스테레오 요조가 함께했습니다. 커피 한잔 어때?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클래식화였어요. 러브 레시피.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이 앤트 메리 피처링 지선이에요. 우리 사랑하지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0: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플러셀러스.
1: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원스의 노래로 You are my best friend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한여름 같던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밤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도 있던데 비가 오고 기온 좀 내려가면 좋겠네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 밤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살.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산항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산항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츠.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필 굿의 Everything's Good Above and Beyond Fly Away 두 곡 들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서울님 반갑습니다. 너무 일찍 잠드시면 안 되는데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맨하탄스의 Shining Star, 아틀란틱 스타의 Always, Barry Manilow의 Mandy 이어서 듣죠.

모노의 패러다이스, 피아노의 체념, 나 너에게. 조규찬, 박선주가 함께 노래한 소중한 너였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신난다님, 내일 집에서 듣기를 소원했던 택시 기사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소파에 기대어서 30년도 더 된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서 기분 좋게 듣고 있네요. 오늘은 1부만 듣고 이 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시까지 같은 자리, 같은 목소리로 이 밤을 지켜주세요. 운행하면서 종종 사연 주셨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계시는군요.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기대어 푹 쉬면서 신나는 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클럽 에잇의 You and Me, 찰리 윈스턴, 비아니의 Shifting Paradigms, 킬링타임 밴드의 Heavy 세 곡 들어요.

클럽에잇의 You and Me, 찰리 윈스턴 비아니의 Shifting Paradigms, 킬링타임 밴드의 헤비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맨하탄 재즈 퀸텟의 리카도 보사노바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탄게츠 조항 질베르트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The Girl from Ipanema였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어딘가 많이 익숙한 노랜데 싶으셨죠? 롤러코스터의 습관을 보사노바로 불렀어요. 나오미 앵고로 성진환이 함께한 바이바이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올리비아의 You and Me였죠. 보사노바가 좋아지는 계절이 됐네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도의 Life for Rent, 10cc, I'm Not in Love, Cool and the Gang의 Cherish까지 세 곡 이어서 듣죠.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안녕하신가요?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소란 김희지의 자꾸 생각나 였습니다. 우울한 날, 우울한 밤에 음악만큼 좋은 친구가 없죠. 지은님께서 시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들었는데 좋은 곡을 너무 많이 들려주시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깨우는 시밤 하셨어요. 시밤의 음악 때문에 여태 깨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음악으로 곁에 있을게요. 카일리 미녹,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이어집니다.

역시 깨어있길 잘했다, 좋다 하면서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케일리 미녹,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잭 제즈로의 기타 연주 엘리너 릭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0: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초여름은 코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눅눅한 습기 사이로 싱그러운 풀냄새가 물씬 풍겨오면 계절의 바뀜을 실감하곤 하고요.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뒤 피어오르는 흙내음은 어떤가요? 지열과 함께 물씬 솟구치는 그 냄새는 대지의 숨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향기는 숨어 있어요. 갓 지은 밥솥 뚜껑을 열 때의 구수한 김 속에 또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햇볕 냄새에도 기분 좋은 향기가 담겨 있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가까운 곳에서 제 향기를 내뿜고 있을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토벤의 미뉴엣 G장조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절은 눈으로 먼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향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공기 냄새가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면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느끼게 되고요. 요즘은 또 곳곳에서 초여름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비 온 뒤에 젖은 흙냄새, 짙어진 풀향기, 햇볕 머금은 공기 같은 것들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런 향기들은 오래된 기억까지 함께 데려오곤 해요. 어떤 계절의 공기, 누군가와 걷던 길, 그 시절의 마음까지도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향기는 어떤 느낌인지 잠시 가만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B단조 작문으로 33의 4,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950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69년도 국졸생 9명이 꽃 구경하기로 했답니다. 정원님, 잼나겠죠? 고향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라서 할 말도 많아요. 이 친구들 만나면 언제나 실망은 주지 않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69년생, 9명.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만나면 정말 뭔가 오랜만에 만나도 편안하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가면들 있잖아요. 점잖아 보여야 되고 어른스러워 보여야 되고 하는 그런 가면들을 갑자기 다 훌훌 벗어던지고 옛날에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 아, 그런 편안함 참 좋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자, 이번엔 4096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서 사연도 함께 보내오셨는데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아카시아 향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카시아 향기를 만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그건 꽃이구나. 자,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겐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그의 페그윈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보내드렸습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4096번님의 아카시아 향 얘기를 듣고 이 곡을 듣으니까 음악에서도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4947번님도 사연 주셨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자는 중 라디오 켜고 아침 준비합니다. 시댁 가야 하는데 차가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며느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다들 가족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아침 준비하시는 부지런한 가족들이 다 이 고마움 알고 있겠죠.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다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내겠다는 단단한 용기를 품고 포르투길 위에 올랐다.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낯선 도시, 익숙하지 않은 언어,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용기 하나가 필요했다. 포르투에 도착해 도시로 나가는 지하철역 한편, 누구의 것도 아닌 듯 놓인 피아노 앞에 나도 모르게 앉았다. 악보도 청중도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꺼낼 수 있는 레퍼토리는 단 하나, 캐논 변주곡의 첫음을 눌렀다. 건반 하나를 누르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지금의 내 마음이 제일 중요했다. I don't care.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서툰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소리는 어설펐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무심한 주변의 공기가 나를 더 자유롭게 했다. 그때 알았다. 용기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말이다. 대단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괜찮았다. 누가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포르투는 파란색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도시다. 하늘도 강도, 벽을 가득 채운 파란 타일까지 푸른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속삭이는 듯했다.

달력 속 사진 같은 풍경이 골목마다 숨어 있었고 그 틈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자유를 누렸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조용히 주문을 걸었다. 2주 동안은 그냥 행복하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걷고 싶을 때 걷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욕심이라면 딱 그 정도였다. 일상에서는 단순한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음껏 단순해지고 마음껏 솔직해지기로 했다. 충분히 자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을 것.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쉬며 내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돌아갈 것. 이것이 이번 산티아고 여정의 진짜 목표였다. 시작은 가볍고 마음은 단단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출발이다. 피아노와 함께 시작된 이 길이 앞으로 어떤 리듬으로 흐를지 기대하며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캐논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박미승의 책 안녕 산티아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이상하게 평소에 나보다 조금 더 용감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망설였을 일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용기라는 건 거창한 결심보다도 오늘 글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누가 어떻게 볼지보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 보는 것,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용기, 또 이렇게 쉬어가는 걸 허락하는 용기, 뭐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까지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건 어쩌면 자기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잠시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56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언제나 정원님의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걸 행복해하는 부부입니다. 60년 만에 사연을 처음 보냅니다. 요즘 따라 나이 먹는 게 싫지만은 않은 늙어감의 미학이라는 걸 느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60년 만이요? 이야... 아무튼 이렇게 부부께서 두 분이 함께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똑똑 문 두드려 주셨으니까 앞으로 자주 소통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외로운 양치기 김지은님의 신청곡인데요. 게으르게 잠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팬플루트 연주입니다.

외로운 양치기, 게오르기 잔피르의 팬플루트 연주였고요. 김지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744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새벽부터 논에 모 심는 거 하고 왔는데요. 일주일간은 계속 모 심는 일을 하는데 무사히 잘 심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모 심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허리도 아플 것 같고 일주일 동안 하셨으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그래요. 잘 하셨겠죠?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이 피우코 질론타노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My Beautiful Lontano,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드로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고티에 카피숑의 첼로,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늘 1부 끝곡 띄웁니다. 저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티안 패철드의 미뉴엣 G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애플씨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고서점과 카세트테이프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즐비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빠와 서울 나들이를 나섰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어느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하나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수록곡 중 하나가 트로이 메라이였어요. 이야, 정말 이거는 추억의 옛날 사진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리어카에서 산 테이프에 트로이 메라이가 들어있었다니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이. 그때는 피아노 곡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첼로로 들어보실까요?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이를 오늘은 첼로와 피아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904번님 사연인데요. 아,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숲에 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구경하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피아노를 이곳에 설치해놓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정원님이 연주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정원 박람회에서 정원이가 편을 연주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한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서울숲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또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계절 놓치지 않고 꼭 가봐야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9721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동작구청 불법 주차 단속 일을 하는 김윤배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차 없는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날도 점점 더워져서 또 그 일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불법 주차.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니다 보면은 정말 주차를 할 곳이 없는데 급해야 될때 불법 주차 또 생각을 하게 되긴 한데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우, 제가 갑자기 확 찔려가지고.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무직, 음악에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의 노래와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 무직 음악 에게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의 노래와 에드윈 피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470번님이 매일 오후에 강아지 산책시켰는데 오늘은 아침에 했는데 이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더라고요. 아침 햇살 아래 모두 찬란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모르겠죠. 그들의 아침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오후에 하던 산책을 아침에 하니까 그 색다른 그런 느낌을 또 느끼신 모양입니다. 아침 햇살 참 좋죠. 또 아침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낮에는 점점 더워지잖아요, 요즘.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까 전에 슈베르트의 가곡, 독일 가곡 들었는데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노래가 아닌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미시아 마이스케 첼로 연주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우리 가곡을 러시아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리베르 탕고 듣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실황 연주로 준비했어요.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스의 피아노, 그리고 파키노 드리벨라의 크라리넷, 닐슨 마타의 베이스 합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 보내드렸습니다. 실황 연주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토스의 피아노, 파키노 드리베라의 클라리넷, 닐슨 마타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0504번님 사연인데요. 저희 동네 경안천엔 가마우지가 사는데요. 오리처럼 동동 뜨지 않고 등까지 물에 잠겨 있어요. 매일 운동하며 살펴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붉은 토끼풀이 한창이고 곧 금개구기 천지에 필 것 같아요. 소중한 때 놓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또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보이는 소소한 그런 것들,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또 이렇게 느끼시면서 산책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잘 아시네요. 제가 금개국을 순간적으로 금개국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요. 이 좋은 계절은 정말 이 산책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 시간 보내고 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른 바쁜 일도 잠깐 좀 덮어놓으시고 꼭 이렇게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곡은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김현수의 노래,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와 송영주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요. 좀 특별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성의 테너 김현수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와 송영주의 재즈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죠.

0: My Road,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오프스 7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아타카로 3악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까지가 2악장의 템포교죠.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칼 베미지 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손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하소서. 이곳에 오래도록 서서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 385장 찬송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그대는 왜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한홍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교수성가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권숙희의 곡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전해드립니다.

0: 예,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수아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보내드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윤인숙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현실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주여 뜻대로 횃불 합창단의 곡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에게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방향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복을 먼저 챙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원하는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리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십자가 이유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임정근과 국립합창단의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삼일교회 POP 이찬미의 보컬로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먼저 전해드리고요. 마커스 워십의 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어서 함께하죠.

캄캄한 주먹을 움켜쥐고 흔드는 새벽마다 목자가 나타나 후리병을 매단 지팡이로 미래로 나아가는 저의 발길을 따라 굳세게 두드리네.

널짜란 샘이 솟아날 때까지. 이처럼 그대는 앞서서 가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스테판 말라르메의 묵신의 오후 중에서 예찬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쓰러진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유창원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학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0: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평화가 있기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덥습니다. 아직 여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 않나요? 근데 주말 사이에 한 계절을 점프한 것 같아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공기에도 특히 한낮의 햇살에도 이미 여름이 묻어 있습니다. 준비가 됐든 되지 않았든 계절이 어느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어느새 주말이 지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 앞에 서 있네요. 아직 월요일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막상 하루 속으로 발을 들여다놓으면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5월 18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통실 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수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수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 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밥을 지을 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월요일이 그렇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한 주의 고비가 월요일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뜸들이는 몇 분의 시간이 밥맛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본격적인 월요일 일상 시작하기 전에 갖는 이 아침에 잠깐 줌기 시간이 하루 한 주를 잘 결정짓는 중요한 워밍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한 주의 워밍업의 시간.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주말 동안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요. 사연과 신청곡은 우선 문자로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제가 먼저 준비한 곡은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어서 준이님,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롱별님께서 오늘 5.18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상큼 오디님은 주변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산책로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성내천 물이 졸졸 흘러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왼쪽으로는 노란 유채가 싱싱하게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고단한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감사한 아름다운 길을 선사해 주네요. 데니보이님은 캐나다에서 자주 참여하는 애청자신데 한국 들어오셨네요. 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혼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곁을 지켜준 아내 홍미경에게 방송을 통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라서 고맙고 행복해요. 앞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처럼 함께 손 꼭 잡고 다니라는 어머니 유지에 따라 예쁘게 남은 세월 살아갑시다. 예, 결혼 40주년 의미 있는 해에 또 의미 있게 올해는 한국에서 부부의 날도 함께 보내시게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축복송으로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유도와 같은 격투기에서 낙법은 필수 방어 기술입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하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한 채 그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낙법인데요. 단순한 수비만이 아닌 다음 공격을 위한 포지셔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낙법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푹신한 카페에 심면 아프지 않을 텐데. 이파리나

그러나 하나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이나 흙에 떨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씨앗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잘 떨어져야만 살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심지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는가? 참된 생명의 시작은 떨어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영적 낙법의 능력으로 나의 혈기와 욕심이 잘 죽고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 웨이메이커, 맨디사 버전.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틀어드렸는데 이 버전도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제 주일이다 보니까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월요일 힘나는 찬양으로 골라봤습니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의 말. 근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돼요. 휴식 뒤에 이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월요일이라,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 오늘이 부담스러운 요일이지만 그래도 노동의 수고로움이 있으니 이 주말의 기쁨, 휴식의 기쁨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곰돌이님 택시 타셨는데요. 와, 택시 기사님께서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놓으셨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곰돌이님은 이제 레인보우 블루투스로 그리고 차에서도 나오니까 서라운드로 듣는 기분이라고. 고맙습니다. 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승객분도. 나띵 버 더 블러드 나의 죄를 씻기는 뒷자리 2547 쓰시는 분의 신청곡.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서울

이선화님께서는 오늘 성년의 날이라서 와 우리 따님을 위해 새벽 꽃시장 가서 꽃도 한 아름 사셨대고 저녁에 맛있는 거 외식하려고 하신대요. 예, 그러네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성년의 날 맞네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춘들에게 인생의 귀한 기회를 잘 붙잡으세요 하는 응원의 마음 담아 휘트니 휴스턴 One Moment in Time 띄우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여기까지예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1: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2: 판촉물
11: 고려기프트.
12: 답례품
11: 고려기프트.
12: 기념품
11: 판촉물을 고려하라.
1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거냅니다. 부엔 까미노. 부에는 좋다는 뜻이고요.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순례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인사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찾기 위해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까미노를 걷는다고 합니다. 탈 것 대신 두 발로 걷고 편안한 호텔 대신 소박한 게스트하우스 알베르게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길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대가 걷는 그 길 위에 시원한 바람과 반가운 웃음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부엔 까미노. 좋은 게 되세요.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걸어가기로 해요. 주말에 쉬었다면은 워밍업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주말에도 일하셨다면 약간 몸은 좀 피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템포를 조금 더 잘 정돈하기로 하죠. 카펜더스의 스윗 스윗 스마일. 그래도 월요일 아침 미소 지으면서 웃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파란 하늘과 또 봄 햇살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서울

여기는 목포 앞바다가 보이는 평화광장입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침 산책하고 있어요. 레베카 님이 보내셨는데 이제 아침이 더 소중해집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찍는 날들이 있다 보니까 선선한 공기가 남아있는 이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상큼하게 들었습니다. 7896님 청해 주신 노래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1112님의 신청곡으로 두 곡을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 또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서 야외 활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고 일부 지역은 33도로 웃돌면서 5월답지 않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비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서울은 16.8도고요. 광주가 17.1도, 대구 18.5도, 부산이 18.1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픈 사이드 I just wanted you 였습니다. 7594님 들으셨죠? 카세트의 My Way는 8887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37주년 결혼기념일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알펜루트 설벽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몇 년 동안 귀에 딱지 붙게 들었는데 저희 다녀왔어요. 37년 동안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한 게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 그리고 결혼 초기에 가고는 이번에 가게 된 거예요. 잘 지내다가 올지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부모님 걸어가시는 그 장면 보면 아버지 앞에 가시고 어머니 그 뒤에서 놓칠세라 아버지 뒤통수 보고 쫓아가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잘 오나 뒤돌아는 보더라고요. 큰 말싸움은 없었고요. 삐치고 마음 상하는 언어가 살짝 있긴 했는데 웃고 넘길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알펜루트 설벽은 장관이었고요. 관광객도 참 많았고요. 사진으로 그 광경이 담기지 않아서 눈에 많이 담아왔어요. 라고 여행 후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와, 제가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이런 데가 있구나. 일본의 알프스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원한 곳 걷다가 들어오시니까 여기 좀 많이 덥죠? 축하드립니다. 37주년. 드디어 차를 바꿨습니다. 오늘 제 차를 받는 날인데 17년 만에 날렵하고 색상도 꼭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는데 오늘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신나시겠어요, 세실님. 더 칼스의 드라이브 준비했는데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설레면서 기다려볼까요? 0337님 신청하신 노래고요. 몰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027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블론디 아토믹 들으셨어요. 4483님 580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람을 망치는 첫 번째 함정이 초조함이라고 했다. 초조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헛된 것에 현혹되기 쉬워지고 그렇게 의젓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초조해질 때는 주차장 이론을 생각해본다. 원하는 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으로 목적지에서 열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성급하게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 크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보다 나은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하버드대학교 최초의 여성 총장 두루 길핀 파우스트 박사가 졸업생들에게 당부한 말로 유명하다.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원하는 자리에 주차할 기회란 별로 많지 않다. 더 좋은 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초조함을 억누르고 지금 이 자리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견디고 주차장을 도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초조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거나 처절한 마음의 상처를 겪은 뒤에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습득하듯 매일 조금씩 훈련할 것. 초조함을 종이처럼 구겨서 멀리 던지는 연습을 할 것.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미라의 그 말이 내게로 왔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초조함은 마치 덜 익은 열매를 서둘러 따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무엇이든 저마다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종종 초조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경솔한 말을 내뱉고 잘 알지 못하고 잘 살펴보지 못하고 급히 결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차분하게 들여다볼 그 마음을 못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햇빛을 받고 바람을 견디면 가장 좋은 맛과 향을 낼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조급했던 선택은 사실은 항상 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고 후회로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억지로 앞당긴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지나온 시간 끝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부블레의 Hold On 전해드렸습니다. 7시 46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328님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KT 툰스타 Suddenly I See.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2: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6: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7: 새벽밤 김치,
16: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0: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8: 하이퍼스.
21: 여기가 뉴욕입니까?
22: 이곳이 파리입니까?
2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트.

0: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7879님 청해 주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 서머 와인.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정부가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가운데 성과급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화 계속하던 미국 증시 랠리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찍은 직후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올해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과 정식 개관을 기념해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영화 마이클의 흥행에 힘입어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들이 영미권 음악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빌리진과 비드잇은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부문에서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가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배드 들으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배드는 4105님께서 신청하셨거든요. 4105님이 용신님 마이클 보고 오셨어요? 저 마이클 잭슨 영화 보고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감동이 밀려와서. 손명희 PD님은 보셨다고 들었고 마직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현주 작가님 보셨어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피할 길이 없네요. 저 못 봤거든요. 아니 물어보실 줄 알고 어제도 막 다 그러셨잖아요. 저 마이크를 빨리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 어제 근무도 하고 변명이 자꾸 나오네요. 집안에 뭐가 있어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너무 못 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왠지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청취자들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월요일 출근하는데

0: 나 이거 못 봐가지고. 방송에 자신감 확 떨어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4105님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막 물어 주시고, 봄비님도 영화 보고 왔다고, 보고 나니까 더 그리워서 공연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 이런 얘기 해 주셨고, 또 계세요. 빌리진의 꼬물꼬물 춤추던 5살 아이가 어느덧 훌쩍 커서 잭슨형 광 팬이 되어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어설픈 문워크로 추는 14살 중1이 되었어요. 영화 개봉했다며 신나하는 저희 귀요미 아들 14번째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심선혜님도 주셨거든요. 아, 이번 주 안에 꼭 봐야죠. 자신감 상실한 목소리예요. 그대들. 아, 이번 주말에는 뭐 볼 수 있겠죠. 주말에는. 네.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 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 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3225님 신청하셨어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앞서 들으신 이 노래는 269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데요. 단골 어르신이 상추를 한 봉지 주셨어요. 괜찮다고 했더니 저번에 비 올 때 우산 빌려줘서 잘 갔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별거 아니라면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와, 그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저도 어르신처럼 고마운 거 기억해놨다가 갚아야겠습니다. 7428님께서 주셨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면 정말 동네 이웃들, 단골들 얼굴도 기억하시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거 주고 받고 챙기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고마움을 받으면 나도 무언가 줄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무언가를 주기에 또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꺼운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이에요. 월요일에 쉬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제 지금 심정은 툭불 한우를 득템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8356님께서 주셨어요. 와, 월요일에 쉬시는 분들은 다 이런 기분이신가요? 툭불 한우 득템한 것 같은 그런 날이라고. 저 기억하세요. 14일에 뇌혈관 시술 받는다고 사연 보낸 사람이에요. 1730님.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 사연 공유한 이후에 같은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받았는데 잘 됐고, 그리고 건강 잘 챙겨서 살피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더 납니다. 어제 퇴원을 하셨네요. 퇴원 축하드리고, 그리고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윤진님의, 예, 남편분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8시 21분이에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청해 주신 분은 4626님, 9697님이세요.

운동 멈춘 지 7개월 만에 홍제천 러닝을 시작한 특별한 오늘입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을 아침님이신데요. 러닝 메이트, 친구 한분 소개해드릴까요? 비주투님이신데 가을 아침님은 홍제천에서 러닝하시고 비주투님은 양재천에 계시거든요. 슬로우 러닝 시작한 지 2주차입니다. 주말은 빼고 아직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노래 나오면 뛰고 용신님 멘트 나올 때는 걷자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도 누군가 이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응원이 되지 않을까요? 찰리 푸스, BTS의 정국 함께했던 Left and Right, 5395님 청해 주셨고 칼리 로이 젭슨 Our City, 굿타임은 0702님께 전해드렸고요.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도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용신님, 제가 그대 아침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 딸과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위안을 받는 방법이 이 프로그램을 듣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걸 또 확인했습니다. 7522님 주셨는데 0840님의 사연. 31살 철없는 우리 아들, 요새 트렌드라 하지만 잠옷을 입고 맨발에 크록 신고 시내 활보하고 다니길래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더니요. 저보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제가 꼰대일까요? 라면서 주셨거든요. 이럴 때 그냥 생각하면 좀 잘 모르겠고 나는 최선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쪽은 또 아니라고 하니 좀 답답하고 그냥 이럴 때요.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음악 들으면서 좀 그 생각으로부터 멀리 거리 두게 하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7522님도 알고 계시니까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좋아좋아님이 또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시원하게 예. 에이지아의 Heat of the Moment 함께 듣겠습니다.

0: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9349님께서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준 남편의 얼굴이 지금에서 들어오는데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본조비 런어웨이는 9671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림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 미리네님 청해주신 M2M 프리디 보이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최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출근 경로, 가성비 최고의 맛집, 완벽한 재테크 비율까지 말이죠. 누구나 삶의 완벽한 온도를 맞추려 애쓰며 살지만 일상이 마음처럼 딱 맞아떨어지던가요? 큰맘 먹고 산 옷은 세탁 한 번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공들여 세운 주말 계획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을 때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 같은 일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최적이라는 건 완벽한 세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삐걱거리고 어설퍼도 이만하면 괜찮네 하고 웃어넘기는 유연함이 필요하죠.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온도를 찾아가는 중일 테니까요.